0: 논란. 불맥, 조엘 주니어, 여민아, 쿠키, 안토니오, 윌콕스, 이 슬롭디베기. 누나 버드페스트, 에서너 히텐, 라트케비. 부다페스트를 힙니다. 바로즈 이브 불리어 어 누나 버튼, 어 라디오 에게.
1: műsorajánlót hallottak. A műsorszám termék megjelenítést tartalmazott.
2: 96.3 Rádió 1. A műsorszám 12 éven aluliak számára nem ajánlott.
1: Reklám.